스노와진 별내우주의놈또다른세상을만들어주는 girl 너는내별이잖아예후주니까지금의시련도결국엔잠시니까